0: 광고도 있었습니다. 많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